마지막이잖아요. 빨리 좀 해봤어. 아, 반대로 선택한 거 같아. 나는 들어가서 꼭대기 한번 봐라. 이 소식 다운이 안 해봤어. 그 다음에 한번 빨리. 나 아주 그렇게 안 하나.